0: 특섬은 걸로 한 맞대 비특섬으로 처리
1: 굴러온 뜬 띵바라는 강아 다오시 눈
0: 끝내 까보렁알 수한건 무세포대
1: 눈인게 니스타이큰 다오
2: 다오 방안 있고 마중고 시 눈